0: please.
1: Okay. 맞아요?
2: 잠깐만, 땡겨줘봐.
1: We're creating our own way.
0: 찍는다!
3: 하나, 둘, 셋! 브라보 수아라!
4: 뉴스 기업한 인포메이션 브라보 수아라!